0: 월잔 아라달리 아바치 카아블리 루이보 안티 양칸데 팔린바 바라 칸사랑코라 칸데
1: 이칭코바 불바보 레 이로코바 파줄보 아칭앙키아 메루나레 나모스므랭

0: 단단 기롱이
1: 바치나사 국생 올리디 암마마 안티 지나 타블나 바치나사 나라 공제 마리 올라라
2: 아마바 티스 지식다 안티 나카 시대진 어전 거 그니까 아까

0: 망완하시 브랭크 보고로나 망완
1: 마이 타마쿠 시차 마이 가상사 예라
2: 산 박사 아가 랑깅아 보는
1: 타마쿠 릉어번 안전하시 카우낭잉아 아가데 보는 마이너시 달데 왈리니 묵기다 들들 에바라 보는
2: 아가리 달데 만디 석사 그마 타야하다 시와 세레네디 바친 양아 녹군 동자조 안타모디 양아 세진 박사 주본이 아가나 참
1: 아차 단타나라 미자가 안타나시망치 이리아가 동아마 동자
2: 양아리양아디 아승원 아승바자 안타모 아승수망하 단탄이 진치리 양아디
1: 언제디 단타나 착간을 망타야하
0: 단타나를 시련이 동 멍길이 송원아 갔다가 다른 같이 있어

0: 말을 아마 고 계란이 군이 보스래.
1: 말하디 나시망 마능 산하산 앙나디 동제.
0: 아왕 나라 마이나 전라라 아이 맞다.
2: 라디 라바라 쳄 남는 까만 남는 쳄마.
1: 마이 닦아 졸라 바라 않고 라바라 간 자칭장하디 노래 나바 갈랬 뭐.

0: 왈잔코 아르카
1: 왈잔 사라 마이나 시레님은 간탄코 스키 왔다다 시레니코 언니 놓고는 마블만 만자디 나는 게
2: 겉보이에 놓고니 이식 동자 핫차자 갓나 하이자
1: 갓담 상고 눈은 안 받겐 딘디바 우리바 부추마 미차이기 놓고

0: 원자재 양금을 절한 거 잔치였디. 같이쇼. 와장찬.
1: 나시망 발람상마니 세리증 아로 왈잔니 골포니 박치 사코크나 소나만나하 아로 예랑 박사 리디오 시리얼 프로그램나 돈소금은 소모이바 연원 보나하 다오 득득사니 자만은 나시망 멍급은 프로그램 코크낭스카나만겐 얀 아가스바니 튜라